0: 이번에 연필 말에 떠올랐는 어떤 것이 엔지알 때 너무 슬프셨어요.
1: Bendiciones igualmente para todos. Un fuerte abrazo.